0: 지흥아, 자너이 가다로 가?
1: 자강, 하칠호문의 고가대는 自動화表しています. 신과도도,自由口で 회로 つけています.
0: それでいい. 대사타이와どこに다시다가聞いてくれ. 지그지게쓰는ように注意してくれ.
1: 헤이, 서부, 서부, 서부.